이건 반한 메모리 FM의 지난 8.9 대비 모노 워테미니 싱가야야 보라이 대와 워워 나가기 인간네 아라 가다노 단나노 가와 기리기 하기야 땅이라 기리기 거 가야다가 변엔다이